0: 시간 내일 난.
1: 가.
0: 이제 앞으로
1: so it's clear that last traffic.
0: Okay, simple. Thank you.